0: 인기 그룹 빅뱅의 탑 최승현 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
1: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탑 최승현 씨의
2: 약물 과다 복용으로
3: 담당 놓친분을 브리핑을 했는데
2: 환자의 의식 상태는 공공이 축소되어 있었고
4: 최승현 씨가
3: 중환자실에
0: 최 씨의 어머니는
3: 상태가 호전됐다고 밝혔습니다.
0: 탑은 어떻게
3: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한국인 최초 유일하게 선발된 탑 최승현 씨 최초의 민간 스페이스에 갈 여행객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다고 위험한 소감을 밝혔는데요. 빅뱅 지우기 데뷔 18주년을 축하한 빅뱅 팬들의 계정을 차단했다고 합니다. 탑 달류함 달류탑의 달류행이 취소됐을 꿈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. 탑이 11년 만에 언론과 마주앉았습니다.
0: 논란에 휩싸였던 빅뱅 출신 탑이 11년 만에 언론 인터뷰를 갖고 오징어 게임 2에서 하필이면 또 은퇴한 마약 중독자 래퍼 역할을
5: 문제 알도
6: 근데 탐사 미안해. 요즘